0: 내가 잃은 M컵.
1: 라디오 읽기
2: 김날이 안돼 김날이 게시트 쟤넨 콘도 뻔한 게시트 랍빈 빌렌 오노스트 bizler hangi güne kaldık?